0: 시점 팀의 디 빨리 된 건 시도 기부 보이게 가 꿀파 수하 와트 가다 봉 내가 어디 콩아 권보다 수수에게 제자이 不应该多到日开晚开跳那娃俺住的都还能少
1: 还俺真真的哟
0: 说夫人吧他娘您真真买您看到都通气呢买您看到都为留母住滚吧寒张叔随你喏，跳绳叔叫起